내가 고객만이 되게 야 My bad thought 내 그랬네 말하다 우리 알루 내가 이 비례 바라는 사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